다 얘는 담바 산제지 그게다 뒤제 감다 메바다 삼바 지 추봉 지 계정 계디시 동스제네 아바가 숭배 난게 엔다 숭배 소지디 얘는 시징 숭디

0: 이보돌이야 섬춘이 나바 게서야 되셔야 이바래.
1: Then we read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hav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o on until we reach the last passage, which we read, the last sentence of the paragraph, which reads, they have no decrease and they have no increase. In this section are presented what are called the emptiness of the eight profound aspects.
0: 자, 다 체니 매바스나 릉지 체니 지 가시올 보게 지 메다보다 다음에 벌써 보지 지 체니다 아니 라란 게 아니 가시올 보는 수수로 와서 보던 데가 랑게 체니 체니 타니에도 아니 에 지 체니다 랑게 체니 체니 요래디 이네 에 그게 당시 잖아 아니 대대비 체니 매바 그다 다가는 신기 뉴지기 추 왜 뉴진기 깨네 용기열대 이네 당시 째나 내로고 나도 맞게봐 다가는 신기 밑에 밑에 차인 좀 가야 열대 이네 가서 그게 내로고 나도 땅 가봐 매봤어 너나 어디 들으시죠 이네 방제 좀 벌써다 이제 무슨 쉬었으면도 다 제니 뭐 자식을 넣어서 오는 시리 자식 취지대 한계 된신 내가 좀 가봐매봐 깨매봐 차봐매봐 딱매봐 오와매봐 좀매봐 타대팀이 된식 민신이 된중 쪽에 다 계속 와다 네 쪽에 시전에 배치다 유예버지를 해야 돼 유예버지 된중 강라 단 뉴직 된중 뉴직 된중 강라 가서게 유예버지 진전 가서게부터 된중 대 시수 주버를 해서 나와이나 아니 다치아이구요아래 땡중지 시수주의면 짜요나 아니 시수주 매바래 땡중지 시수주의 각수와 매바래 자 디네이면 이루자네 디네이고 가서 우리 그게 짜네 아니 짜요 이루자네 디네 짜고 탈라 니주 매다바시 디 가르니고스라우나 각수와 다 자삼시 그 니기요 이루자네 다 간다 아니 Tinjunkalan Gaso Ge Yebate, any Casoque Sabame, Pagwe Yishigi, Yujiran Shinla Tene, and Gaso Ge the Yamaris. So, the other Sunday didn't share.
1: So, we read here that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ar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So defining characteristics here refer to bo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and als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mposite phenomen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impermanence, no self, and so on, which ar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ings and events. And then there will be individual defining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entities, such as form and so on. These characteristics do exist on the relative level, and on the basis of that we define things and even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s of the things and events. Because if we were to search for, say,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s of things and events, if we were to search for their essence, then they will be revealed to be unfindable. Similarly, we read that they are not born, they do not cease, they are not defiled, and so on. So this reference to things and events being unborn does not suggest that they do not come into being, they have no origination and so on. But rather what is being pointed out is that such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ies of coming into being and ceasing to exist and so on, these are characteristics of things. However, these are not, they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 defining ultimate natures of things and events. Because if

딱 고보 셔야 아니 근데 저번 신부다 탐에 배셔봐 생활하고 육매직과 전에 리버 상대 송대야디 유진다는 고보 시거래 따디 뭐가다 정신 순주 당강미 투지선 송대야 따 투지 강면서 송대야 어다 되기 따 간다 사기거니 나 간다 창매니 숨기다 그게 따와 쏘송해야지 어제는 직동님이 가는 고보시야 다 갈래 구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땡인지 시대야지 다 소대감 삼단 줄이 디신이 우매 따와 내바 삼모임마 우매 따와 내식으로 채발와지 드네르베 다 직동님이기 디니 이니 신랑은 나발 시작해버지기 이니 군항의 땡인지 세만조대야지 그래도와 사지대 이마 인류 다 안다디 넘버 미독베 턴 우머 최지 인데 깡 마요라스 군소도 파괴 수지 구야 세월호 검신 냠라 만드버 권베 루보세 다 소바친 비수는 지는 지는 데베 최참제 이게를 매버 구순 투지 띵고를 정신 예네 임벌 떠네 권바 데자 단디 나와 서주세라디 아까 다시 다 마다 권대게 쉐지 탐실로 아드시아마다 보는 시기 유익이 춘이군의 삶을 담아 있나야 근데 바로도 신비 태그의 중래야 스시 념니스의 수구도가 근데 원도 지않아 스시 념니스의 중구야 아래 다가는 시기 로주구에 있는 중문구 난리야 아니 시벌은 신매반이 양해대 시시반이 순환하고 권대 예민문구 수구도가 스시 념니스 수구도가 단디 유춘이를 공부시 유춘이군의 삶을 담아 있는 니가 정시 동부인 집어치 단지 난조 난고 탑기 겁려야 다 이시 육매시에서 짜두르는 시기에 이르자네 다 낭시시비 최대 탐자로 빼나 사운드비 최대로 제베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전에 송대하게 다가다 가슈리 그게 지 친한게 풍급지지 최대 탐자로 아니 레롱왕이 온대야 당연히 마답에 풍급지시어지디 레롱왕이 레롱 레룽, 레롱왕이 온대야 레롱왕이 되기디 정신제주 떡배 온대야 정신제주 떡배디 낭지토송이 온대야 다디 낭지토송이 정신제주롱 정신제주 대인이 가시고 그게 남도 숭진기 아니 숭진기 남도기 송진기 룸기에네 다 노스네 에네 가서 그게 레사제 에네 뉴주 코코데야 도 뉴주 코안드데야 도싱기 알아봐 자 다 데 팀버 루도스잖아 다 지금 수풍으로 써봐 디디 나와 디디 파 라바 디디 파르메르메르 베바 가네 사추 춤메 메룽 룽 남시 남시 난가 난가 똥바 당부 똥바 니버 똥바 숨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와, 다 중얼 하던 게 추우살래. 팀버 롱중 안데 당에 쉬어 팀버 롱중디 야팀. 다마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터베 이시, 체베 이시, 애는 나외 이시. 대네 애는 가서 우리 그게 롱매 추사 마용돼야지. 서준멜룽 난가 서준멜룽 남신 난가신 야팀림 난가 남신 룽메 추사신 기림 내용도가 자 지금 이 말이 있잖아요 등등대비 다 가시고 그래 그게 낭지 토숨 강래 차르 강도 높사디 육매의 시체 맞아 다 육매회세 어다 지지자네 콘대 탐지 그 집어버리디 육매회세 내용도가 자장가 대탐실로 육매외세의 쌀람 대장당 샤대비치 자 이제 이 인류 다 가서 안다디 어다디 딘데 인류 딘데 대비다 육매외세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펄신 커둘리야 변화 정신양대세 아주 송어 능신기 다 육매시바디 육매외세디 폐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해봐. 대만은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와. 팀에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와. 얘는 타고 예상해봐.

0: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1: 제네다 좀된데 정이 아니 김네 김에 봐 저도 정이 정중국관에다 냐버 저거나 되네니 이제 코롱아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봐 지금 코롱아데도 돼야 되니 가서 우리 거기 이신건도 주니 지대내게 타네다 저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정이다 아니 콩 코 쪼디디 김네 김에 봐 저도 중어 상주를 내야 되게 샤되게 가래 도스 제네다 낭배 아니 가서 우리 거기 담배 나리야 저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바 진주 뺏은 제아디 가서 우리 거기 걔네 좀 샤되게 가래
0: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1: Mm. 전에 어떤 집들 되기, 아니, 그게 가시오래. 뒤에, 아니 라랭 거리디, 아니 거리기 가시오래. 결혼주, 아니 링시들 영, 링시들 영배 그돌이야. 아니 전에 달리야 갈로 쇼기채. 도시는 전에 되게 막 잡는 게 능는 게, 아니 방라 두두 쇼거래. 시는 소화자단 두스 쇼거래. 잡아든지 키거래. 따와든지 키거래. 시네. 따와든지 테디. 막 전에 되게 다. 마 그도 그도 막 걸어 넘기는 넘기시는 도시에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제네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담바시리야 담바시 남샤디 시베 타네 다 라링케 인도잖아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될라 토마르 이니 가시오르 그게 신의 주비아직다 되네 이니 상동 주비아지 제 다 신의 주비아 될래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파도 중에 소디 친구 친구지 자 되네 인도 지 거베냐 볼이야 토마 이니 믿고 꼬미야 믿고 꼬미야 다가는 신기인이 에니 미두가 가서르다 랑그 류네 파에니 이제 페나 서식기로 가고 미팅에서도 저 전쟁이 막 고민하는 얘기 간다 괴뱅이 뭐 해지 지기였어요 되네니 미그네 파트 미두베 다 킹류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전에 야 초드 유르잖아 갈래갈래 애니 미그네 차차차 등도와 미진 이게 민정부 타자를 옆에 루버 참으셔 써야 되니 도시에다 미진으로 써야 되기 지회념을 가지시기 위해서래 다가는 신기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고 우종 딱 땅장리야 상담에 도시에 아 니야를 지지기 신의 주야 조대리 인사래 아니 되네마 상동의 수수도 외실 늦제네마 고민하자래야 아니 류차반이 사네 손지게 아니 차반이 사시네마 Komyundu, Kashuru, Medawada, Tungawada, Dame, Tendidi, Chiglola, Shayundu, Da, Nambe, Chugabe, Yamne, Til Digan Lay, we are it, Shimurdi. In Denene, Denendevida, Palang Judolia, Sushin to forget Zembe, any Yada Ponshi Yamne, Tala Dene, Send Sichi, Dingin, the Druyo in the Zane, any Zuduji Gamba, She. 디디기다 초아체니 그다